안녕하세요. 저는 버위히다 다차니군이라고 합니다. 하, 버위히다 다차니군 하. 떠니 깜랑 숙사유 하나 악사라 요은 헝가오리. 라우 나이 사마이 난나 양매 화이 미 삽타이 심해 하. 꼭 매 화이 허자이 하. 그래 봐봐. 약 리엔 푸어 잡아. 누다이 봐. 매 똥 러삽. 그래 르음 쓰는 쓰마. 리엔 앵 꼭. 라퍼 리엔 라우고. 루스크 쳐업 그래 약 리엔 떠나이 마하라이 냐 하. 약. ทำงานที่ได้ติดต่อพบปะผู้คนอย่างเช่นพนักงานต้อนรับบนเครื่องบินหรือว่าล่ามที่มาเรียนภาษาก็เพราะว่าจะได้ใช้ภาษาที่